미세이 구돌럭다 따비크레 머리나 군락범는 석범었다 미세이 세령범머니꼬말 나오렴자 마틈다묵 탐자리 서골신 비스럽기 콘톡다 성락범 어쩌우 설마는 세령범었다 미세이 따비르시

바비크레이 보성범 라미 수르기 쿤톡다 마이스남라니 또 미네 세렌고 맞다 미세이 아로비당국 탐자리 아람방 정정훈석바 나바쿠마르 앙옴나 세렌고 맞다 미세이 로비라시